0: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1: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0: The trees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If you start a business in a building in Yoido,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naturally generated.
1: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0: If you start a business,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1: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0: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generated naturally.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
0: If you start a business,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0: The trees growing from across the road. If you start a business in a building in Yoido, that business generated land, not reclaimed, but naturally generated.
1: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나무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여의도의 건물에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자라는 거는 건너편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본등된 땅. 매립된 땅이 아니고 생성된 땅.
2: It's difficult to pronounce.
0: It's not.
2: Yeah, there's a lot of trees growing. I mean,
0: and I see the trees growing from the other side.
2: The place is surrounded by forest on one side.
1: 땅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땅의 기운.
2: And in the middle of the forest, somewhere there's construction site. So you hear this noise. You.
1: 그다음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 땅이 참 좋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2: I mean, the village is very poor.
0: The energy from the land in Kangnam. Gangnam.
2: It's very poor. It's made of really poor materials.
0: Gangnam. Gangnam.
2: It's difficult to pronounce.
0: It's not.
2: Yeah. There's a lot of trees growing. I mean...
0: Gangnam.
1: Gangnam.
2: But the energy is really nice.
0: The energy from the land in Gangnam is almost identical across the area. You can say because it was all fields before the development.
1: 산업. 어느 나라든지 산업.